0: İngiliz çıktın, gözünü tutmadı. Evet. Tarbiye verip, bunu bağış, bunun yem veriş, et veriş, bağış demelerin, kaydaların, bunlarla aytıp üretemiyor.
1: 千百年来, 托什干河的水是否枯竭过, 没人知道。 但一代代大山里的驯鹰人, 从没有将这项技艺流失, 世人都知道。
2: 마을 키우는 얼마나래 이렇게 그렇게 아슬마 몇십 대 밀던 거의 그랬지 몇십 원 어떻게 됐을 때 그게 아직 답신 그랬어 얼마 미안하다 무슨 가랍도 왔더란다.